0: 차! 주머나급 유레탑! 가시다나급 유레탑! 셋! 조시조시 도구가! 이모 이쑤가시고 도대체 생각 아닌다가! 기완나쿠 유레르! 하시다나쿠 유레르! 기완나쿠 유레르! 하시다나쿠 유레르! 셋! 조시조시 도구가! 주머나급 유레르! 가시다나쿠 유레르! 셋! 조시조시 도구가! 이모 이쑤가시고 도대체 생각 아닌다가!
1: Okay. Can I feel it? Then I'm not.
2: Oh, it sounds like a Yu-Gi-Oh! Battle. The way you looked at me too, it's like the rich kid in the commercial
3: has all in cards.
2: Exactly.
1: And the other.
2: That's such a perfect face.
1: And you start like. The other is like.
2: Why are you laughing? Oh, this is so cheating, like,
1: oh, always that. Yu-Gi-Oh is always. Got to go.